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이어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달콤한 당신.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드러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이어 한종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평범한 길.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0: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0: 국가공원입니다. 감숙 사천 섬서 세계성을 가로탄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참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천 성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성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서유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란갑, 금빛 원숭이, 레서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착안해 제기한 중대한 론단이고 중요한 과업으로서 우리 당의 드높은 문화적 자각성을 구현하였고 우리 당의 선명한 문화적 입장을 과시하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 국면에서 문화 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었고 문화의 역할과 문화 발전 법칙에 대한

0: 우리 당의 인식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여야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해져야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문화 건설을 역사상의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자신감에 포함시키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 시종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체계의 하나의 근본적인 제도로 확립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는 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문화 건설이 근본을 바로잡고 수정 혁신하도록 추진하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막강한 긍정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문화는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오유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내용이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요인이고 전진 과정에 부딪히는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며 있어 문화는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 문명 진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지위를 살펴보고 시대의 거세찬 흐름 속에서 사회 변혁을 선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며 세계 정세의 복잡 다단한 변화 속에서 종합 국력을 형성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며 문화 건설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역사적 능동 정신을 분발시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강대한 사상 선도력, 가치 선도력, 문화 결집력, 정신 추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운의 흥망 성쇠와 관련되고 문화의 안전과 관련되며 민족 정신의 독립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보다 기초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확고한 자신감이자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지구적인 역량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정도를 지키는 의지력, 분발 정지라는 원동력, 변혁 혁신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와 충족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가장 깊은 정신적 추구가 축적되어 있고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대표하며 중화민족의 지구적이고 강기한 결집력과 구심력을 형성하고 현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자양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5천여 년의 문명 발전 과정에 잉태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는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지이자 우리가 문화적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고 견실한 초석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은 문화의 축적, 전승과 혁신 발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자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중화민공화국, 중화민족이 가장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더욱 자각적으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새로운 문화 사명을 떠매야 하며 실천과 창조 속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역사의 진보 속에서 문화의 진보를 이룩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문화 자강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하며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로 하여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와 함께하는 강남의 옛 도시 남창은 서쪽으로 소산에 기대고 북쪽으로 매령을 바라보며 감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도시 남창에서는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의 무력투쟁 시작과 중국 혁명군대 창건의 서막을 연 8.1 봉기가 일어나 군기가 휘날린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강서성의 북부, 감강과 무하의 하류, 파양호의 서쪽 호숫가에 위치한 남창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도 보유한 여웅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202년, 항고조 류방이 영음 후 관영에게 남창 일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듬해 관영은 오늘날 남창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거리의 황성사 근처에 둘레 5km 이상의 성문 6개를 낸 토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관성이라 불린 이 성이 바로 남창성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장강도역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남창성은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진때인 371년 내지 372년, 현지의 태수 범령이 대규모로 성을 보수하면서 동북쪽과 서남쪽에 두 개의 성문을 새로 냈습니다. 당나라 초반에 관성의 서북쪽에 성을 새로 축조했는데 청색의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뒤 685년과 809년 두 번에 걸쳐 남창성을 증축해 성곽이 한나라 때의 관성에 비해 배로 확대되고 둘레도 10km로 늘었습니다. 오늘날의 남창성은 바로 당나라 때 축조한 이 성을 기반으로 발전 확대되었습니다. 남창은 도시가 세워져서부터 줄곧 부와 주, 송, 도의 소재지로 인문경관이 아주 풍부하고 고건물이 즐비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남창은 강남의 유명한 도시여서 당시 남창성에는 인구가 많고 누각과 정자가 즐비하며 아담한 정원과 아늑한 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등왕각입니다. 강남 3대 루각 중 으뜸인 등왕각은 당나라 때인 653년 당태종의 동생인 리원영이 홍주 자사로 있을 때 남창성 서쪽에 감강기슭에 지은 별채입니다. 리원영이 등왕으로 책

추종받은 후 이 루각은 등왕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서 등왕전에는 강가에 우뚝 솟은 등왕각은 웅장함을 자랑하고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등왕각은 역대로 사대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당나라 시인 왕발이 귀성길에 이곳을 경유하다가 현지의 요지가 등왕각에서 베푼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높은 루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향기로운 미주를 마신 왕발은 주흥에 이르러 즉석에서 천고의 절창이 된 시 등왕각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시는 루각으로 인해 더욱 멀리 전파되고 루각은 시로 인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백거이와 두목, 북송의 문학자들인 구양수와 증공, 왕한석, 동진의 서희가 왕이지, 남송의 시인 신기질 등도 모두 등왕각에 올라 작품을 남겼습니다. 130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등왕각은 28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으며 현재 건물은 1985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등왕각은 강가에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54.4m 높이의 루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3층이지만 사실은 6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었으며 조각이 즐비한 붉은 기둥이 소박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등왕각에 올라서면 감강과 남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보여 마음이 탁 트입니다. 남창시 남쪽에 위치한 청운보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도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주령왕의 아들 진이 이곳에서 단약을 구웠다고 전해집니다. 동진 때 도교 정파가 창설되면서 321년부터 이곳은 도교 암자가 되었고

유명한 청나라 화가 정판교. 근데 중국의 유명한 화가 제백석 등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남창이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된 것은 1927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당시 주울레와 주덕, 하룡, 엽정, 유백승 등이 남창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8일 남창 봉기를 지휘해 중국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27년 8월 1일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 기록되고 중국 군대의 건군 기념일로 되었으며 남창은 군기가 처음으로 휘날린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창에는 또 1920년대에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중국 혁명의 어려우면서도 눈부신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8일 남창봉기 총지휘부 사적지와 8일 남창봉기 기념관, 하룡 지휘부 사적지, 엽정 지휘부 사적지, 신사군 군부 사적지 등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가을잎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제남시 장구구 쌍산 서가와 경십동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입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전반 건축은 불규칙적인 삼각형으로서 현 단계 진열 전시는 1층에 있습니다. 서청에 들어서면 커다란 한 폭의 대형 한백옥 조각벽이 장구의 깊은 역사 문화 바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장구 역사문물전과 락장 한묘 문물전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도자기, 동기, 철기, 목기, 고적, 서화, 석기, 혁명 문물 등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에는 소장품 2만 6천 점, 문물 3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고대 화폐 정품전은 조용히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찬란한 빛의 고대 화폐들이 정교하고 설계된 불빛 안에서 관중들을 끌어모여 발걸음을 멈추고 교류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발끝을 세우고 호기심을 안고 유리창 안에 기이한 금속 조각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무게와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완벽하게 융합됩니다.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전시전에는 장구 초가 유적지, 성자의 유적지 등 중대한 고고학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명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신비한 옥기 그림은 수천 년 전 선민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으며 역사와 현재의 경계를 녹여버렸습니다. 장구의 유구한 역사는 문화 축적을 잉태하고 풍부한 문화 문물을 남겼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문물, 유적 위에도 많은 소장품들이 있으며 1100년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물은 응고된 역사로 장구라는 이 땅의 역사와 휘황함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락인을 찍으며 풍부하면서도 소박하고 간단하면서도 휘황하며 장구 인민들의 소박함 속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소장한 문물들을 정리하고 도자기, 동경, 자기 조각판 등 진귀한 문물을 선발해 전시함으로써 관중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문물의 정교함을 감상하고 문명의 휘황함을 느끼면서 역사의 침전을 느끼고 역사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켜 장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감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림기의 작은 마을인 항도촌에는 특별한 도서관 하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사원이고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관장인 주경규의 세 칸짜리 낡은 집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주경규 관장은 항도촌에서 나온 문학 박사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의 이 도서관은 개설된 지 5년 만에 항도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또 어떻게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을까요? 아침 8시면 사원 도서관에 문이 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이면 아이들은 일찍 사원 도서관을 찾아 숙제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골라 조용히 앉아 읽습니다. 학부모 왕조우는 도서관이 출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워 출근할 때면 아이를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리로운 것입니다. 도서관 관장인 주경규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주경규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겼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그에게는 읽을 책도 없었고 심지어 학비 마련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는 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오직 형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읽던 책, 당시와 송사 두 권뿐이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불법 복제품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온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여동생도 저를 위해 공부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애로 2018년 주경규는 상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해 문학 공부를 이어갔으며 끝내 상해 교통대학 문학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학교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서재는커녕 책상도 변변치 못했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었습니다. 또 마을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보니 시내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시내 도서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시간도 돈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관을 마을에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집문만 나서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기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이란 결정을 내려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망설임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경규의 학업과 사업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그는 상해와 림기 두 곳을 뛰어다니느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도서관을 차린다는 것은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과 비용 투입 모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마저 힘들게 박사 시험에 합격하고는 또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고생을 사소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경규는 이미 마음을 다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갈수록 절박해졌지만 그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주경규는 자신의 집으로 눈길을 돌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지지했고 이는 주경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 지지를 얻었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일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활 환경과 직장을 포기하고는 돈도 벌지 못하고 심지어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을 한다니 말입니다. 주경규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친구들도 그를 지원하기에 나섰고 그를 도와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은 돈 8만 원으로 책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고 인테리어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방 하나를 먼저 마치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 아이들은 그새를 못 참고 완성한 방에 들어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비붕 부관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농산일만 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책 한 주머니를 저에게 가져다 주며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70세가 넘는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토록 지지해 주시니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현재 사원 도서관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여 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조용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주경규는 상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주성림이 도서관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임하냐며 물러섰지만 그래도 아들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 도서관이 생긴 지 이젠 5년이 되어가지만 주경규는 아직도 아이들의 독서 꿈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도서관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침 8시면 주성림은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사원 도서관 관리원이 된 후 그의 일과는 매우 충실해졌습니다. 도서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도서 대여를 가르치고 또 도서관 청소도 해야 합니다. 휴식률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주성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주성림에게 있어 이 일은 더욱이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들은 주성림을 도서관 할아버지라고 친절하게 불렀으며 마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주경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상해 교통대학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되면 그는 항도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집이 아닌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는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강의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와 더 큰 세상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주경규는 사원 도서관 분관 두세 개를 더 설립하려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은 주경규가 일하는 학교 교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고향 땅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도서관에 불빛과 책향기를 가득 채워 고향 땅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오랜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사회인사들의 따뜻한 응원까지 더해져 이 마을 도서관은 온기와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아이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단을 이루었으며 아이들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 산 너머의 산과

0: 그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반갑다 친구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 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끄라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끄라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화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화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호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새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0: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특색 행사를 선보여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으로 단오절 민속 풍속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오절 소비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0: 이란과 미국 사이 기술 차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세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안은 중국 혁명의 성지이자 신중국의 요람입니다. 섭금형 총서기는 연안식에 형성되고 발행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토대로 형성된 확고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 사상 해방 실사 구시의 사상 로선, 전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 자력 갱생 간고 분투의 창업 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 정신은 당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므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연안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혈맥을 소하고 자력갱생의 기백으로 일하고 창업하며 존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을 안고 꾸준히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안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6월 한여름 우뚝 솟은 보탑산 기슭에서 연화수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양가령, 조원 등 혁명 요족지를 참관하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기간 황토 고원에 심어진 혁명의 성화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새로운 연안 정신을 조조했습니다. 풍부한 혁명 자원의 의지에 연안은 역사를 존중하고 요적지를 전 모습으로 보수하는 원칙에 따라 혁명 요적지 100여 곳을 정성껏 보수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3D 등 기술을 도입해 잠자는 혁명 문물이 살아나고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관 료니 관장은 초심을 가득 담은 이런 생생한 역사 서적을 전부 다 읽기에는 아름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초심이며 우리가 연안 정신을 잘 전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초심과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혁명 유전자의 보물고이자 연안 정신 전파의 시대적 전환기인 연안혁명기념관은 연안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5년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가 전심전력으로 이민을 회봉사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하면서 이는 연안 정신의 가장 두터운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연안혁명기념지를 참배하면서 섭금형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찰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적인 연계를 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재반 사업에 일괄시키고 공동 보유를 착실하게 추진해 현대화

0: 콘솔 송과가 좋은 재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변함없는 초심과 사명은 황토고원의 밭머리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섬서성 연안시 의천현 교리향에서 재배하고 있는 21,600무의 사과나무 봉토 씌우기 작업이 잇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교리향은 만무에 달하는 우수 품종 개량 작업을 가동하고 소규모 밭을 규모화하고 묘목 단위로 환산 관리하는 등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관리 보호 기술을 보급해 전반 과정의 기계화 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과 산업의 질적 제고와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리향 당연의 조문종 부속일은 재배 단지와 그루마다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기술자들이 묘목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신품종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수익을 늘렸는데 서설호 사과와 같은 경우 무당 생산액이 24,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민을 위한 정밀화 촉각은 혁명성지의 거리와 골목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의천현 단주가도 당만가 지역사회 행복골목은 학생들이 창작한 화랑으로 변하고 골짜기 옆의 란가는 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의천현은 기관 당조직이 소형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재직 당원들이 작은 소원을 실현해주는 봉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단위가 행복골목 개조공사를 공동 인수하면서 골목은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이 골목 출신인 왕지명 씨는 행복한 변화를 직접 느꼈다고 말합니다. 왕지명에 따르면 예전에 볼품 없었던 골목길은 반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며 비가 와도 질척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내 의천현 기관 당조직과 재직 당원들이 수령에 완수한 소형 프로젝트는 로계로 273개, 실현한 주민들의 작은 소원은 641가지에 달했습니다. 단주가도 당면의 도봉 보석이란 소형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 4,000원도 안 된다며 지역사회 간부들이 매일마다 거리와 골목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와 부문 당조직의 우세를 정확하게 접목시키면서 최종 강대한 힘을 형성했습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태의 연한 정신이 삼진대지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난관을 공략하고 자주적 탐색을 도모하는 정신적 좌표가 되었습니다. 국가 항공우주 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입각해 소북공업대학 항공우주조합 동력팀은 20여 년간 난관을 공략하면서 발동기의 지능통제, 광속력의 고효를 연소 등 일련의 핵심 기술을 돌파했습니다. 비천 1호, 비천 2호의 두 차례 비행시험은 저비용으로 우주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중국 방안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가급 선도 인재 위상경 씨는 국가의 중대한 광연구 프로젝트에 의지하고 조합동력연구지구에 착안해 실제적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과감하게 광연구 무인구역에 뛰어들어 선호하여 여러 가지 핵심 기술 난제를 공략함으로써 우리의 조합동력기술이 세계 앞장에 서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태의 연한 정신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심을 끊임없이 다져주어 앞으로 나라의 항공우주 전략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게 할 것입니다. 우뚝 서순 보탑은 백년의 신앙을 증언하고 혁명 정신은 부흥의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답안을 쏘내려가고 있는 연한 정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정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광범위한 당원들은 강국건설 민족풍의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잇따라 특색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단오절 민속 풍습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박물관 전시장에서 정교한 명나라 향랑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987년 박물관 내 건물 보수 공사 과정에 출토된 이 물은 한쪽에는 우아한 배화 문양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대가 지닌 높은 절개 가상하여라 세찬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식구가 수놓였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원은 문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우아한 선물인 이 향랑에 서화와 시문이 오래졌으니 당대 문인 향랑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단오절 연휴 기간 박물관에서 향랑 만들기 체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생 왕등우는 어머니와 함께 대나무집 향랑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산서성 태원 진사박물관은 쑥 볶거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다듬고 묶어 아름다운 볶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사박물관 공중접대부 엄려여 부주임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통 명절 문화를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단오절 연휴기간 제15회 백종년 중즈 만들기 장인대회가 절강성 중즈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황월평은 아버지가 심은 오디가 너무 많아 오디를 넣은 중즈를 만들어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 링근의 월화가는 거리 잔치가 한창입니다. 가흥 단오절 필수 음식인 황어, 황장어, 절인 오리알 등을 위주로 각 식당마다 대표 메뉴를 내놓았고 시민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고 단합된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광객 엄지휘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전통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장병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명절 기간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펼쳐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단오절의 조국 최소단 파미르 고원에 주둔한 신강군구 모 국경 수비대 투얼카트 국경초소 장병들은 일찍부터 해발 4,300m의 고산 요충지에서 무장순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파롭고 자갈이 널려있는 순찰길에서 고원 조산소 환경에 강풍까지 부는 혹독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신병 사가강은 처음 참여한 국경 순찰이 힘들고 고되지만 조국 국경을 지키는 일이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공군 모 부대는 적후방 구조 작전을 가정한 공중지상 지면 협동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덕전 대원들이 낯선 산지를 통과해 침투 진격한 한편 직승 비행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공중 정찰과 지상 상황 정보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단오절을 맞아 황하 연안에 주둔한 육군 제83 집단군 모료단의 보투 교량 분대는 독특한 보투 경주 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용선 경주와 달리 실전 상황에 비춰 수상 응급 구조, 물자 수송 등 군사 특색 과목을 마련했습니다. 부대 관계자 공인은 평소 훈련이 곧 실전이며 명절 경기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보토 교량 분대는 평소에 수상 응급 구조와 교량 가설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계기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장병들이 훈련 속에서 전통 문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경기를 통해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해군모 훈련부대 합동보장부대 제904병원 제926병원 등 여러 단위는 쫑조 만들기, 향랑 만들기,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경무장경찰총대 모 부대 장병들은 주거지 지역 사회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쫑지를 만들고 독거로인들을 방문했습니다. 해남무장경찰총대 단조지대 모 중대는 현지리족 묘족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 춤을 추면서 국민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부대 관계자 김생은 매년 단오절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쫑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와 소수민족 주민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사명과 임무를 일깨우는 뜻깊은 한 차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의 본격적인 봉관 운영이 시작되어 어느덧 반이 지나면서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꾸준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해구시가 각종 소비 쿠폰과 판촉 행사를 대거 내놓아 면세 쇼핑 소비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해구 국제 면세점 매장에 들어가자 곳곳에 인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단오절 기간 중 면세점 내 여러 브랜드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특정 할인을 해주는 각종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 쿠폰까지 중첩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또 몰입형 다각화 류행 체험 종목을 앞다투어 선보이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쇼핑과 즐길 거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해구세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 전 이틀 동안 해남 리섬 면세 쇼핑 총액은 2025년 동기 대비

0: 7% 증가한 1억 4,600만 원, 쇼핑 객수는 13% 증가한 2만 4,300명, 쇼핑 건수는 8.9% 증가한 11만 건에 달했습니다. 리선면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특수통관 체제 가동 이후 섬주민 전용 일용 소비품 면세점들도 잇따라 각종 우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구시민 장 씨는 지금 두 가지 상품을 사면 초콜릿 쪽으로 88% 할인이 적용되고 오늘 19.9원의 무조건 사용 가능 쿠폰도 있어 전부 합치면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구청과 일용 소비품 면세점 고객 운영 담당자 주권교 씨는 매장은 상품 공급 구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몇몇 주요 품목의 교체 성격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식품 구역에는 젊은 층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음료 제품군을 대거 보강했고 세안 샤워 용품들도 품목과 브랜드 면에서 교체 성격을 진행했습니다. 본관 운영을 시작해서부터 올 6월 16일까지 세관이 집계한 누적 리선면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211억 원, 쇼핑객은 14.7% 증가한 287만 1,000명, 쇼핑 건수는 6.9% 증가한 1,670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해구세관 항구감독관리처 리선면세 특송 우편관리과 사동량 과장은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이 무인계 이한 면세품 저공 배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 경험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동량 과장은 세관은 감독 봉사 조치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조정해 기업들이 소비 열기를 제대로 받아내고 광범위한 시민들이 자유무역항 정책의 혜택을 한층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컴퓨팅 바우망은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별기획 6개 연결망 미래를 쌓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컴퓨팅 파워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운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후커트 시구에서 북쪽으로 차로 40km 남짓이 달리다 보면 들판 위에서 48기 거대한 풍력 터빈이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녹색 전력은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41km 길이의 220kV 송전 전용 선로를 통해 직접 호린겔 신구의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좀대좀 그린 전력 직송 국가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내몽골 화전신 에너지 지사 리초 사장은 1단계 360MW는 이미 상업 가동에 들어갔으며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일체형 청정 에너지 공급 모델을 통해 연간 7억 kW 이상의 녹색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3만 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어 이 3단계 500MW 프로젝트는 이미 인허가가 끝났고 올해 말 준공돼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녹색 전력을 쫓아가고 전력망은 컴퓨팅 파워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컴퓨팅 파워 전력 동기화라는 새로운 모델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른 아침 6시 호린겔 신구의 여러 건설 현장은 이미 분주한 모습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내몽골 요한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리 정규 부사장은 현재 프로젝트의 예정 건설 기간은 약 18개월로 예전 같으면 1년은 좋게 걸렸을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한 기계실이 총 10동인데 현재 착공 중인 토목기초기계실만 벌써 10동에 달합니다. 예전 10년치를 1년 만에 해내는 셈입니다. 전국 일체형 컴퓨팅 바우망 구축은 당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가 구축한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188만 2천 피로, 이는 전년 동기의 2.5배에 달합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컴퓨팅 파워 총규모는 28만 피에 이르며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8대 거점까지 네트워크 전송 지원 시간은 모두 20밀리초 이내로 줄어들어 전리바퀴라도 순식간에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초 대변인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식이 핵심 과제는 컴퓨팅 파워망과 신용전력망, 4세대 통신망 간의 계획 건설 면에서의 조율과 연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하드 기반 시설 투자 면에서는 록색 전력 컴퓨팅 파워 동기화의 효과적 모델을 더욱 많이 탐색해 전력으로 컴퓨팅 파워를 촉진하고 컴퓨팅 파워로 전력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 건설 면에서는 연결과 조절 배치가 가능하고 범용적이며 손쉽게 쓸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차세대 전국 일체형 컴퓨팅 파워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20일 저녁 상해대국원에서 금작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 수상작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전 세계 125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400편의 작품을 접수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기록을 쇄신했습니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9편의 작품 중 세계 첫 상영 작품이 41편으로 그 비중은 83.67%에 달해 2025년보다 6.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경쟁 부문과 다큐멘터리 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100% 세계 첫 상영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결과 중국 영화 대서양이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고 평심위원회 대상은 벨지크 영화 미광소녀가 받았습니다. 모로코 영화 할리마는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 두 부문을 휩쓸고 중국 영화 대서양은 촬영상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국 영화 어문의 맛은 아시아 신인상 최우수 작품상을, 장송무는 종이 상자 속 미궁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영상시장에는 올해 15개국 75개 해외 전시업체가 참가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상해시 당규원회 선전부 상무부 부장이며 상해국제영화제 TV제 소식위원회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방세총은 이번 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걸작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발견이 세계 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내고 중국 정신을 보여주며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가 교통과 숙박, 외식, 관광, 소매 등 타산업이 끼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52억 9,500만 원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5.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2.4% 증가한 연인수로 2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중 절도여객 운수량이 동기 대비 2.8% 증가한 연인수로 1,224만 명이고 중단거리 친척 방문과 관광을 위한 여객이 위주였습니다. 도로 면에서 인구 이동량은 동기 대비 2.3% 증가한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 그중 도시 주변의 자가용 관광과 농촌 관광이 주류였습니다.
0: 차이나 모바일에 따르면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전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졸업 관광, 피서, 룡선 경기 등이 출행 이슈로 돌았습니다.
1: 사천 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의 마지막 설비가 20일 본격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력발전소는 전 용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86만 킬로와트, 운영 후 년간 평균 발전량은 35억 도이며 100만 가구의 년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일전에 또다시 파상 일었습니다. 이란군이 20일 전해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여전히 안전하고 원활하다며 20일 상선 55척이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세바즈 총리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이날 스위스 빌겐 산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기술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량핵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후속 행동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도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층이 이스라엘 군에게 레바논에서 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 통제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

기니아 서부 보파주 코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잡뼈 기니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시려니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많은 농민들에 있어서 이러한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니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증량 생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과 기니아 두 나라는 2019년 코바 지역의 교잡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니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니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영정 총경리는 쌀은 기니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이지만 기니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잡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생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니아 보파주 코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잡뼈 품종 3가지를 제공하고 기니아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3가지 품종 모두가 코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2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생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기지에서 도입한 교잡뼈 품종은 6가지로 늘었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잡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잡뼈가 현지에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코바 지역에 많은 논밭은 관계 수로가 적고 배수 시설이 낡아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전통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 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 이앙,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42년간 교잡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강우는 2020년에 기니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됐습니다. 기니아 보파주 농업 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욱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이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기니아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잡뼈 쌀 한 포대에 양국 협력이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잡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니아에서의 중국 교잡뼈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영원히 전진의 나팔을 울리며 부패 척결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부패 문제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이 존재하는 한 부패 현상은 근절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패 척결 투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신실의 청렴 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대한 이견을 앞장서서 관찰해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성 인식을 격상시키며 부패 변질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가정교육과 가풍을 중시하고 솔선수범해 배우자와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의 발항 규정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꾸준히 사풍을 시정하며 새 기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당과 국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도 간부, 특히 주요 지도 간부부터 틀어져 그들이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객관적 실제와 대중의 수요를 존중하며 체계적 사고와 과학적 계획을 강화하며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척하거나 거칠에 열중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부고과 업무검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간부의 지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혜택과 이익을 안겨주고 인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해주는 당중앙의 재반정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와 사회보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분야에서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조직폭력배, 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 정법대오 교양정돈 성과를 다지고 심화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간부가 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양과 관리, 감독을 엄격하고도 실제적으로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

하며 권력을 올바로 대하고 시시각각 자중하고 자성하며 규율과 법률, 규칙을 엄수하도록 인도해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들은 늘 당의 이론과 로선, 방침과 정책에 비추고 당규약과 당규칙, 당규례에 비추어 초심과 사명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패 변질 방어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중국 관변 측이 17일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중국의 리념과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외계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창구를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어 판으로 2만 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배경, 풍부한 내포, 중대한 이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관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원칙적 입장, 행동 계획을 전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관리 창의의 귀중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요소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를 관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80여 년 전 유엔의 창립은 글로벌 관리의 참신한 실천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엔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짓밟는 행위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새 중국이 합법적 이석을 회복해서 55주년입니다. 유엔 헌장에 서명한 첫 국가지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은 유엔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

강화하고 유엔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백스에서 지적했듯이 유엔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유엔의 주도적 지위를 반드시 견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관리 창의의 내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다수 국가의 공동기대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유엔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안전보장지 사회를 우회하는 그 어떤 일방적 행위를 공동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5월 중국은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9개 개혁 방향을 제기했으며 앞에 두 가지는 유엔 개혁의 효익 증대를 추진하고 안전보장지 사회의 권위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지 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대국은 특히 책임적 자세로 앞장서서 법치를 중시하고 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유엔을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되살리며 유엔을 강대하게 하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를 높이 찬사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난방의 집단적 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리에서 글로벌 난방은 장기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글로벌 난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글로벌 난방의 존재감을 확대하며 글로벌 난방의 권익을 수호하고 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수요입니다. 대브릭스

세계은행 등 기구 개혁까지 국제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글로벌에서 발전 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신경신문은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정의와 공평, 포용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 국가를 글로벌 다자간 기구의 관건적 참여자로 만들어야만 공평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당면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설립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상해에서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제1회 웅안 글로벌 관리 론단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영역의 관리 규칙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 분야에 존재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관리 구상이 더 큰 실효성을 거두도록 추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혼란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다지만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추구하는 글로벌 관리 창의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돼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실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올해는 화학무기 금지 공약 발효 29주년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에 범한 엄중한 죄행 중 하나며 더욱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여러 면을 위협하는 현실적 안전 우환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런 화학무기는 중국 민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는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할 역사적 독종입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2007년까지 중국에 내버려둔 모든 화학무기를 전부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 문제는 여전히 철저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일본 관동군은 흥룡강 지치 아래 관동군 화학부, 즉 악명 높은 만주 제516 부대를 설립해 독가스 무기 개발 관련 실험을 전문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은 국제 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한 채 독가스 작전 부대를 편성하고 전쟁이 불리할 때면 제멋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중국 군민을 도살하는 전쟁 죄행을 저질렀습니다. 패전 전야에 일본 침략군은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 대량의 화학무기를 의도적으로 중국 경내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묻거나 강에 던지거나 우물과 군사 공사와 창고에 마음대로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러한 화학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내에서 발생한 독가스 루출 사고에서 중국 민중 사상자가 2,000명이 넘었고 여러 지역의 토양과 수원이 장기적으로 오염되고 그 위해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화학전 관련 죄행에 대해 전후 국제재판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추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전쟁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미루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엄정하게 교섭하고 국제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기에 일본은 마지못해 관련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태도를 표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1992년 제네바 군축 담판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이 남겨둔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구체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했습니다. 1997년에 국제사회가 체결한 화학무기 금지 공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공약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2007년까지 중국에 남겨둔 화학무기 소각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국제 공약의 정신에 따라 중일 양국 정부는 1999년에 중국 경내에 내버린 일본 화학무기를 소각할 때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履行하고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단연간 힘다해 일본과 협력을 진행하고 현지 검증, 발굴과 회수, 감별과 포장, 안전 저장과 운수 보관 등 재반 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 진척을 지연하고 화학무기 금지 조직도 이에 대해 무력한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은 일본이 중국 경내에 남겨둔 화학무기가 자연적이고 해가 없으며 책임 소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 황당무계한 논조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과 언론은 화학무기가 수십 년 동안 풍화되어 이미 살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민중들이 입은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사고로 간주하는 등 사실에 어긋난 발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 침략군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전후에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에 어긋난 해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려 했습니다. 그 본질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죄행을 덮어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의 사법 권익 수호 면에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본 관련 법원은 투옥하면 국가는 책임이 없고 소송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등 이유를 인용해 피해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술책은 역사의 공리와 인류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일본 침략군이 중국 군민에 대해 화학전을 펼치고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죄행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궤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침략군이 내버린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정 임무입니다. 일본이 장기간 얼버무리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근원은 일본이 침략 역사와 전쟁 죄행을 정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고 역사의 죄행을 진실하게 정시하며 국제 공약과 양자 간 공감대를 엄격히 준수하고 화학무기 소각 진척을 다그침으로써 중국 인민에게 옥토를 돌려주고 비화학무기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아시다시피 피부는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좋을까?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피부 클렌징은 우리 모두가 권장하는 스킨케어 방법이지만 과도한 클렌징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부를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천연 보호벽이 있습니다. 네, 이 장벽은 피지, 천연 보습 인자, 각질층, 정상 세균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습을 돕고 유해 미생물의 침입을 막으며 피부의 수분 균형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강력한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피부를 씻으면 이 보호벽이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안은 정상 세균층을 파괴하여 피부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감염이나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과도한 세안보다는 적절한 세안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순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알칼리성이 강하거나 자극성이 심한 세정제를 피할 것을 권합니다. 네, 세안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샤워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조절하며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씻을 때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세안 횟수를 조절하는 바 지성 피부는 청결 횟수를 적당히 늘리고 건성, 민감성 피부는 청결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피부는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적절한 세안과 올바른 스킨케어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은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종욱 씨의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라는 글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

한국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연목 구해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를 인정하는 용기 내기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동상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2035년까지 개혁 목표와 분야별 개혁의 목표 및 과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개혁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를 제시한 한편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의 단계적 목표와 7가지 초점 분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2029년에 이르기까지 본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목표와 분야별 목표로 구성된 총적 목표는 총괄과 개별이 결부된 체계가 완비한 목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개혁의 단계적 목표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점을 뚜렷이 내세워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수립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라는 이 주축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보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도 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19차,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포치와 일치한 것으로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 초점의 분야별 개혁 목표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국가 안보 및 당건설 등 분야의 개혁에 대하여 전망적이고 전략적이며 선도적인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당장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별 개혁 목표와 비교할 때 7가지 초점의 분야별 개혁 목표에는 국가 안보 분야의 개혁 목표가 추가돼 개혁의 전면성, 체계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현대화 경제 체계를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합니다.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가 더욱더 보완되고 거시 경제 운영 체계가 더욱더 완비되며 요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더욱 잘 결부되도록 추진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의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혁신형 국가의 선도 반열에 올라서며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실현합니다. 신질 생산력 발전에서의 애로점과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수립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당예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요기적인 통일을 견제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고 협상민주를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며 제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더욱더 보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가 더욱더 완비되도록 추진하고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킵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더욱더 보완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완비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합니다.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 의식 형태 분화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제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고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소프트 실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문화의 자신 자강을 계속 추진하고 전민족의 문화혁신 및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힘을 강화합니다. 문화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현대 문화산업 체계와 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합니다. 중국 담론 체계와 중국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중화문화의 영향력과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또렷이 강화합니다.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소득 분배 제도와 취업 제도를 보완한 한편 사회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옵니다.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을 보완하여 중등 소득층을 주제로 하는 올리브형의 사회 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기업 공공 서비스 체계와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를 더욱더 보완합니다. 다차원의 사회 보장 체계와 계층별 및 료형별 사회 구조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전민성, 보장성, 균등성을 실현합니다. 인간의 전면 발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생태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하며 생태 우선 발전, 조략적 및 집약적 발전,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최종옥 씨의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길림성 롱정현 이란공사 준흥대대이다. 이 도매산골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까지 쭉 다녔다. 내 삶의 든든한 뿌리는 이 시골 마을의 흥대암 속에 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전공사의 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현 소재지인 룡정으로 회의를 다니기 시작했다. 농촌 구석에서 현성으로 떠날 때면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듯이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룡정 행차에 나서던 날의 격동은 지금도 눈앞이 선하다. 전공사에서 단 4명의 학생 대표가 선발되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이었다. 시골에서 자란 철부지 아이가 현성으로 회의를 간다고 하니 온 집안과 동네가 들썩였다. 어머니는 내가 알면 반대할까봐 내 몰래 동네 방네에 은근히 자랑을 펴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러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러워 매번 현성으로 떠나기 직전에야 행차를 알려드리곤 했다. 우리 일행이 현성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흥은 지금 수도 북경의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황홀했다. 첫날 현 초대소의 숙사를 정한 뒤 시가지를 거니는데 쭉 뻗은 신장로와 으리으리한 벽돌집들 그리고 붐비는 인파는 마치 별세계에 온 듯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가슴 아린 가족의 현실도 있었다. 당시 오빠는 룡문교 공사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회의장을 내어 땀먼지 자욱한 공지로 오빠를 찾아갔던 날, 자갈더미 사이에 마주한 오빠의 얼굴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무척 수척해졌다. 어린 여동생의 마음에도 그 모습이 애절하게 맴돌아 객지에서 많은 반가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 슬픔을 잠시나마 달래준 것은 현 초대소의 밥상이었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렵던 풍성한 음식들이 점심때마다 가득 차려져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을 고대하곤 했다. 한 번은 조양천진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인데 공교롭게 치통이 너무 심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죽만 끓여 먹어야 했다. 성장의 기억은 이렇듯 늘 달콤함과 쓴맛을 동반하는 법이다. 한 번은 반주임 선생님이 나를 현성회에 참석하도록 직접 지명한 적이 있었다. 무척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선거를 거치지 않고 선생님 혼자 결정하여 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한사코 거절하기도 했다. 후에 선생님이 제삼 설득한 후에야 겨우 응하여 참가했을 정도로 나는 매사 곧고 바르고자 노력했다. 매번 현성에 가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나를 알아보고 귀여워해주며 미소를 보내주셨다. 전현 학교 개통 대표 대회에서는 학교와 공사를 거쳐 현의 일기까지 층층이 선발된 유일한 학생 대표로 뽑혀 대회 발언을 맡는 뜻깊은 영광도 가졌다. 여러 직책을 맡고 분주히 활동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여전히 흙토지에 섰다. 새벽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길가에서 두엄을 주었고 방과 후나 방학되면 생산대에 나가 김매기와 모내기, 가을거지 등 집체노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잔뼈를 굳혔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직심으로 했다. 김을 맬 때면 남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 기어이 맨 앞에 땀범벅이 되어 호미질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렸다. 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만다는 강인함이 내 성미였다. 가끔 밭으로 일하러 갈 때면 소등에 올라타 밭을 오가기도 하고 소수레를 제법 몰고 다니기도 하여 주변에서 무쇠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강구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부유했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가슴 벅찬 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농촌의 흙내암 속에 발을 딛고 시선은 더 넓은 현성과 미래를 향해 두었던 그 시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 가슴 속에는 원대한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고 학문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어 77년급 첫 대학생이 된 나는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평생 화학 분석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며 교수급 고급 공정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이했다. 정년 퇴직은 제2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연결시 공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서 퇴직 후에도 여열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적극히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성으로 회의를 다니던 시골 마을의 단발머리 소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마음속에 세운 포부와 인생 설계도가 있었기에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첫 페이지였던 그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을 되새기노라면 글로 수놓아가는 나의 황혼 인생은 더욱 감개가 무량해진다. 내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꽃길과 미소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연목구어입니다. 말미암을 연, 나무목, 구할구, 물고기어로 구성된 연목구어 웬무초유에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구지하려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중국 유교학설의 창시자인 공자는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데 그중 현인은 72명이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증삼을 거쳐 자사에 전해지고 다시 맹자에게 전해져 유교학파를 형성했으며 맹자는 공자의 업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유교학설의 핵심은 인입니다. 맹자는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사람의 사상이나 행위 또는 나라의 정책 모두 인을 출발점과 귀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맹자가 위나라 량희왕을 아뢰냈습니다. 량희왕은 맹자가 유명한 학자임을 알고 매우 반갑게 맞이했지만 맹자의 학설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맹자는 위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은 맹자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포부가 남달랐던 선왕은 맹자라면 반드시 그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맹자를 보자 선왕이 한달함에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 우선 이쪽에 앉아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이 어떻게 폐합을 이루는지 말해주시오. 선왕은 맹자를 보고 춘추시대 용맹을 떨쳤던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위협을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예로부터 인자 애인을 주장하며 무력을 패권으로 잡는 것을 반대해왔던 맹자는 선왕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교학설의 창시자 공자 선생도 패권을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소인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폐하께서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신다면 왕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지요. 왕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선왕이 다시 묻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왕도는 임금께서 제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을 베푸시면 천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천하는 저절로 임금의 것이 됩니다. 왕도를 따르는 자만이 천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선왕은 맹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맹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초나라와 진나라를 손에 넣은 후 그들의 문안을 받고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싶으시죠. 네, 유교학설로 말하자면 천하를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 연목구어와 다름없는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왕은 매우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맹자 선생, 그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란 말이오.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지 못하면 뒤따르는 재난이 없지만 임금께서 군사로 폐합을 이루고자 하시면 결국 백성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큰 재난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스스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함 또는 방법이 틀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를 인정하는 용기 내기. 저는 소설을 즐기겠습니다. 멋진 영상이 담긴 영화와 비교하면 시각적 자극이 없어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꾹 참고 초반 3분의 1까지 읽다 보면 뇌가 소설을 시나리오로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시각화하려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 듯합니다. 그 덕분에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영상화한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쏠쏠합니다. 네, 리플리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리오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발표한 작품 재능인은 리플리 씨를 영상화한 것입니다. 리플리는 재벌집 아들인 친구를 죽이고 신분을 훔쳐내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정교한 거짓말과 대담한 행동으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가짜임이 밝혀집니다. 가짜 정체성과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리플리 증후군도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유급과 휴학을 계속해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 차이는 거의 10살쯤 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가짜 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져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처럼 병적인 성격장애는 드문 뇌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멋있게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바탕에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허구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잠시 나의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허무감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느라 애쓰다 지치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달래는데 어느새 마음은 지치고 어디 의지할 데 하나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럴 땐 우리는 어딘가 숨어들고 싶은데 이것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지친 우리 마음의 회피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힐링을 원하는데 힐링의 시작은 나의 약함을 솔직히 보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강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 상대방에게 솔직히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속내를 이야기할 이 하나 없다며 심리 의사를 찾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비밀은 화병의 원인입니다. 이제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포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진정한 나를 인정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요? 네,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는 노래를 듣고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작사가 동장수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네, 그 가사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 나는 양천공 11년 1월에 퇴직한 후 회업과 추억이 많았던 것으로 가사 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창작에 있어서 가장 어렵던 것은
1: 네.
2: 노래의 규칙을 모르고 시도 아닌 시를 썼으며 추억과 회억으로 길게 썼습니다.
1: 네.
2: 그러다가 점차 재계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연변가사협회에 참가하여서부터 가사를 쓰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추억 속의 고향마을, 네,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작품에 담고 싶었던 그 고향의 추억과 진심 어린 감정, 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네,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나이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립다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이 딱 맞는다고 봅니다.
1: 네.
2: 나는 나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 고향이라는 노래를 이어 여러 수의 고향에 대한 노래들을 짓게 되었는데 그중 추억 속의 고향 마을이 아마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마을은 앞강에 오리떼 동동 뜨고 물고기들이 뒤놀았습니다. 뒷강에는 띠목이 흐르고 뱃사공들이 노랫소리 흥겨웠던 것입니다. 드넓은 전야에는 빛꽃 향기 그윽한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고향을 노래를 읽고 보았습니다. 노래 영상을 만드는 그날 몇백미 창공에서 무인기로 나의 고향 마을을 록상하였는데 가로세로 귀요맞게 뻗은 마을길, 아담지게 먹는 강반에 다리 잡은 고향 마을은 몇십 년을 살아도 상상할 수 없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가사에 김귀복 선생이 곡을 짓고 허미옥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백인남 선생님께서 편곡, 녹음을 하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0: 그 고향 그리는 마음은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인데 네, 이 곡을 창작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는 있습니까? 특히 앞에서 말했던 추억 속의 고향 말과는 차별화되는 이 작품 안의 감정 표현과 주제의식은 무엇입니까?
1: 추억 속의 고향 마을을 이어 고향 그리는 마음이 노래를 짓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는 다름 아니라의 신주님이 소개로 고향친에 들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때 나의 생각에는 위지 있는 고향 친구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는가 하여 노래 하나를 선물키로 하였습니다.
0: 네.
1: 생각에는 우리 록상 사진 등 실경으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달하려고 이 노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쓰게 되니 북경딸집에 놀러가 있는 영변 1급 작곡가 비아수 선배님께서 작곡 편곡하시고 금요 가수님께서 연창하시고 안문국 선생님께서 녹음하시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작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족 애정 주제의 작품, 내 사랑 소녀야를 창작하게 된 특별한, 뭐, 개인적인 배경이나 이야기가 있습니까? 소녀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한 정을 가사로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어떤 부분에 공을 들이셨는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1: 이 가사를 위해서 쓰게 되었는가?
0: 예.
1: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성군들이 고와서 매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그렇겠냐고 의심하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정말로 외 손녀가 고왔던 것으로 매일 가다시피 하였습니다. 가사 말 그대로 겪어보니 지켜보니 지내보니 위에 손녀가 참말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안영진 작곡가님께서 곡을 짓고 연변 가무단 일용군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편곡 녹음은 백인남 선생님께서 하고 연변 가사협회 한하나 회원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0: 내 민속 전통을 담은 작품 윷놀이 흥란에는 그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를 주제로 한그 작품인데 네, 이 전통 무다 소재를 선택해서 가사를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윷놀이는 우리 민족이 민속놀이 대중 오락입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윷놀이를 놉니다. 그러나 잘 나오는 것이 개로서 평시에는 잘 나오다가도 나오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삼벌절에 말이야 편을 나누어 윷놀이를 하는데 우리 편에서 마지막 하나가 남아서 개만 쳐도 나가고 광군을 하는데 그만 내가 똘을 쳐서 똥통에 빠지다 보니 광군은커녕 맹골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이 가사에 김기보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였으며 한초로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백인남 선생님께서 편곡 녹음을 하시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일산 조선족 활동실이 1조부터 5조까지 윷놀이하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그 오랜 기간 네, 가사를 창작하시면서 네, 후배 창작자들한테 네, 전하고 싶은 그 창작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의 가사 창작에서 체험은 첫째, 가사 창작이 원천 생활이다. 둘째,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언어는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 넷째,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사 창작은 명감을 중시해야 한다. 명감이 올 때 쭉 써야 하죠. 여섯째는 뭔가 반복적으로 수개해야 된다. 이것이 가사 창작에 있어서 나의 여섯 가지 체험입니다.

그 곡으로 동장수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윷놀이 흥나네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의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익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0: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특색 행사를 선보여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으로 단오절 민속 풍성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오절 소비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0: 이란과 미국 사이 기술 차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세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이자 신중국의 요람입니다. 섭금형 총서기는 연안식에 형성되고 발행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토대로 형성된 확고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 사상 해방 실사 구시의 사상 로선, 존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 자력 갱생 간고 분투의 창업 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 정신은 당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므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연안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혈맥을 소하고 자력갱생의 기백으로 일하고 창업하며 존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을 안고 꾸준히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를 보도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안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6월 한여름 우뚝 솟은 보탑산 기슭에서 연화수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양가령, 조원 등 혁명 요적지를 참관하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기간 황토고원에 심어진 혁명의 성화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새로운 연안 정신을 조조했습니다. 풍부한 혁명 자원의 의지에 연안은 역사를 존중하고 요적지를 전 모습으로 보수하는 원칙에 따라 혁명 요적지 100여 곳을 정성껏 보수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3D 등 기술을 도입해 잠자는 혁명 문물이 살아나고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관 료니 관장은 초심을 가득 담은 이런 생생한 역사 서적을 전부 다 읽기에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초심이며 우리가 연안 정신을 잘 전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초심과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혁명 유전자의 보물고이자 연안 정신 전파의 시대적 전환기인 연안 혁명 기념관은 연안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5년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하면서 이는 연안 정신의 가장 두터운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연안혁명기념지를 참배하면서 섭금형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찰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적인 연계를 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재반사업에 일괄시키고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 현대화 건설 성과가 전체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변함없는 초심과 사명은 황토고원의 밭머리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섬서성 연안시 의천현 교리향에서 재배하고 있는 21,600무의 사과나무 봉토 씌우기 사업이 잇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교리향은 만무에 달하는 우수 품종 개량 작업을 가동하고 소규모 밭을 규모화하고 묘목 단위로 환산 관리하는 등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관리 보호 기술을 보급해 전반 과정의 기계화 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과 산업의 질적 제고와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리향 당연의 조문정 부속이는 재배 단지와 그루마다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기술자들이 묘목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신품종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수익을 늘렸는데 소설호 사과와 같은 경우 무당 생산액이 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민을 위한 정밀화 촉각은 혁명 성지의 거리와 골목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의천현 단주가도 당만가 지역사회 행복골목은 학생들이 창작한 화랑으로 변하고 골짜기 옆의 란가는 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의천현은 기관 당조직이 소형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재직 당문들이 작은 소원을 실현해주는 봉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0: 지난해 여러 단위가 행복 골목 개조 공사를 공동 인수하면서 골목은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이 골목 출신인 왕지명 씨는 행복한 변화를 직접 느꼈다고 말합니다. 왕지명에 따르면 예전에 볼품 없었던 골목길은 반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며 비가 와도 질척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내 의천현 기관 당조직과 재직 당원들이 수령에 완수한 소형 프로젝트는 로계로 273개, 실현한 주민들의 작은 소원은 641가지에 달했습니다. 단주가도 당면의 도봉 보석이란 소형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 4천 원도 안 된다며 지역사회 간부들이 매일마다 거리와 골목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와 부문 당조직의 우세를 정확하게 접목시키면서 최종 강대한 힘을 형성했습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태의 연한 정신이 삼진대지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난관을 공략하고 자주적 탐색을 도모하는 정신적 좌표가 되었습니다. 국가 항공우주 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입각해 소북공업대학 항공우주조합 동력팀은 20여 년간 난관을 공략하면서 발동기의 지능통제, 광속력의 고효를 연소 등 일련의 핵심 기술을 돌파했습니다. 비천 1호, 비천 2호의 두 차례 비행시험은 저비용으로 우주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중국 방안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가급 선도 인재 위상경 씨는 국가의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의지하고 조합동력연구지구에 착안해 실제적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과감하게 과학연구 무인구역에 뛰어들어 선호하여 여러 가지 핵심 기술 난제를 공략함으로써 우리의 조합동력기술이 세계 앞장에 서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태의 연한 정신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심을 끊임없이 다져주어 앞으로 나라의 항공우주 전략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게 할 것입니다. 우뚝 서순 보탑은 백년의 신앙을 증언하고 혁명 정신은 부흥의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답안을 쏘내려가고 있는 연한 정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정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광범위한 당원들은 강국건설 민족풍의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잇따라 특색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단오절 민속 풍습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박물관 전시장에서 정교한 명나라 향랑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987년 박물관 내 건물 보수 공사 과정에 출토된 이 물은 한쪽에는 우아한 배화 문양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대가 지닌 높은 절개 가상하여라 세찬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식구가 수놓였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원은 문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우아한 선물인 이 향랑길 서화와 시문이 오래졌으니 당대 문인 향랑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단오절 연휴 기간 박물관에서 향랑 만들기 체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생 왕등우는 어머니와 함께 대나무집 향랑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산서성 태원 진사 박물관은 쑥 볶거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다듬고 묶어 아름다운 볶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사 박물관 공중접대부 엄려여 부주임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통 명절 문화를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제15회 백종년 중즈 만들기 장인대회가 절강성 중즈 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황월평은 아버지가 심은 오디가 너무나 오디를 넣은 중즈를 만들어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 링근의 월화가는 거리 잔치가 한창입니다. 가흥 단오절 필수 음식인 황어, 황장어, 절인 오리알 등을 위주로 각 식당마다 대표 메뉴를 내놓았고 시민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고 단합된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광객 엄지휘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전통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장병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명절 기간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펼쳐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단오절의 조국 최소단 파미르 고원에 준호한 신강군구 모 국경 소비대 투얼카트 국경초소 장병들은 일찍부터 해발 4,300m의 고산 요충지에서 무장 순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파롭고 자갈이 널려있는 순찰길에서 고원초 산소 환경에 강풍까지 부는 혹독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심경 사가강은 처음 참여한 국경 순찰이 힘들고 고되지만 조국 국경을 지키는 일이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공군 모 부대는 적후방 구조 작전을 가정한 공중지상 지면 협동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덕전 대원들이 낯선 산지를 통과해 침투 진격한 한편 직승 비행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공중 정찰과 지상 상황 정보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단오절을 맞아 황하 연안에 주둔한 육군 제83 집단군 모료단의 보토 교량 분대는 독특한 보토 경주 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룡촌 경주와 달리 실전 상황에 비춰 수상 응급 구조, 물자 수송 등 군사 특색 과목을 마련했습니다. 부대 관계자 공인은 평소 훈련이 곧 실전이며 명절 경기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보토교량분대는 평소에 수상응급구조와 교량가설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계기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장병들이 훈련 속에서 전통문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경기를 통해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해군모 훈련부대, 합동보장부대, 제904병원, 제926병원 등 여러 단위는 쫑주 만들기, 향락 만들기,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경무장경찰총대 모 부대 장병들은 주거지 지역 사회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쫑지를 만들고 독거로인들을 방문했습니다. 해남무장경찰총대 단주지대 모 중대는 현지리족, 묘족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 춤을 추면서 국민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부대 관계자 김생은 매년 단오절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쫑지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와 소수민족 주민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사명과 임무를 일깨우는 뜻깊은 한 차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의 본격적인 봉관 운영이 시작되어 어느덧 반이 지나면서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꾸준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해구시가 각종 소비 쿠폰과 판촉 행사를 대거 내놓아 면세 쇼핑 소비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해구 국제 면세점 매장에 들어가자 곳곳에 인파가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단오절 기간 중 면세점 내 여러 브랜드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특정 할인을 해주는 각종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 쿠폰까지 중첩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또 몰입형 다각화 유행 체험 종목을 앞다투어 선보이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쇼핑과 즐길 거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해구세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 전 이틀 동안 해남 리섬 면세 쇼핑 총액은 2025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1억 4,600만 원, 쇼핑객 수는 13% 증가한 2만 4,300명, 쇼핑 건수는 8.9% 증가한 11만 건에 달했습니다. 리섬 면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특수 통관 체제 가동 이후 섬주민 전용 일용 소비품 면세점들도 잇따라 각종 우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구 시민 장 씨는 지금 두 가지 상품을 사면 초콜릿 쪽으로 88% 할인이 적용되고 오늘 19.9원의 무조건 사용 가능 쿠폰도 있어 전부 합치면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구청과 일용 소비품 면세점 고객 운영 담당자 주권교 씨는 매장은 상품 공급 구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몇몇 주요 품목의 교체 성격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식품 구역에는 젊은 층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음료 제품군을 대거 보강했고 세안 샤워 용품들도 품목과 브랜드 면에서 교체 성격을 진행했습니다. 본관 운영을 시작해서부터 올 6월 16일까지 세관이 집계한 누적 리섬 면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211억 원, 쇼핑객은 14.7% 증가한 287만 1,000명, 쇼핑 건수는 6.9% 증가한 1,670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해구세관 한국

0: 감독관리처 리선면세 특송 우편관리과 사동량 과장은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이 무인계 이한 면세품 저공 배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 경험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동량 과장은 세관은 감독 봉사 조치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조정해 기업들이 소비 열기를 제대로 받아내고 광범위한 시민들이 자유무역항 정책의 혜택을 한층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컴퓨팅 바우망은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별기획 6개 연결망 미래를 쌓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컴퓨팅 바우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운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후커트 시구에서 북쪽으로 차로 40km 남짓이 달리다 보면 들판 위에서 48기 거대한 풍력 터빈이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녹색 전력은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41km 길이의 220kV 송전 전용 선로를 통해 직접 호링겔 신구의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점대점 그린 전력 직송 국가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내몽골 화전신 에너지지사 리초 사장은 1단계 360MW는 이미 상업 가동에 들어갔으며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일체형 청정 에너지 공급 모드를 통해 연간 7억 kW 이상의 녹색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3만 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어 이 3단계 500MW 프로젝트는 이미 인허가가 끝났고 올해 말 준공돼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녹색 전력을 쫓아가고 전력망은 컴퓨팅 파워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컴퓨팅 파워 전력 동기화라는 새로운 모델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른 아침 6시 호링겔 신구의 여러 건설 현장은 이미 분주한 모습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내몽골 유한 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리 정규 부사장은 현재 프로젝트의 예정 건설 기간은 약 18개월로 예전 같으면 1년은 좋게 걸렸을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한 기계실이 총 10동인데 현재 착공 중인 토목 기초 기계실만 벌써 10동에 달합니다. 예전 10년치를 1년 만에 해내는 셈입니다. 전국 일체형 컴퓨팅 바우망 구축은 당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가 구축한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188만 2천 피로, 이는 전년 동기의 2.5배에 달합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컴퓨팅 파워 총규모는 28만 피에 이르며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8대 거점까지 네트워크 전송 지원 시간은 모두 20밀리초 이내로 줄어들어 전리바퀴라도 순식간에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초 대변인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식이 핵심 과제는 컴퓨팅 파워망과 신형 전력망, 4세대 통신망 간의 계획 건설 면에서의 조율과 연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하드 기반시설 투자 면에서는 녹색 전력 컴퓨팅 파워 동기화의 효과적 모델을 더 많이 탐색해 전력으로 컴퓨팅 파워를 촉진하고 컴퓨팅 파워로 전력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 건설 면에서는 연결과 조절 배치가 가능하고 범용적이며 손쉽게 쓸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차세대 전국 일체형 컴퓨팅 파워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20일 저녁 상해대국원에서 금작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 수상작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전 세계 125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400편의 작품을 접수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기록을 쇄신했습니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9편의 작품 중 세계 첫 상영 작품이 41편으로 그 비중은 83.67%에 달해 2025년보다 6.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경쟁 부문과 다큐멘터리 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100% 세계 첫 상영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결과 중국 영화 대서양이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고 평심위원회 대상은 벨지크 영화 미광 소녀가 받았습니다. 모로코 영화 할리마는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 두 부문을 휩쓸고 중국 영화 대상은 촬영상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국 영화 어문의 맛은 아시아 신인상 최우수 작품상을, 장송문은 종이 상자 속 미궁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영상시장에는 올해 15개국 75개 해외 전시업체가 참가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상해시 당규원회 선전부 상무부 부장이며 상해국제영화제 TV제 소식위원회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방세총은 이번 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걸작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발견이 세계 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내고 중국 정신을 보여주며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가 교통과 숙박, 외식, 관광, 소매 등 타 산업에 끼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52억 9,500만 원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5.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일 전 4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2.4% 증가한 연인수로 2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중 절도여객 운수량이 동기 대비 2.8% 증가한 연인수로 1224만 명이고 종단거리 친척 방문과 관광을 위한 여객이 위주였습니다. 도로면에서 인구 이동량은 동기 대비 2.3% 증가한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 그중 도시 주변의 자가용 관광과 농촌 관광이 주류였습니다.
0: 차이나 모바일에 따르면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전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졸업 관광, 피서, 용선 경기 등이 출행 이슈로 돌았습니다.
1: 사천 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의 마지막 설비가 20일 본격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력발전소는 전 용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86만 킬로와트, 운영 후 년간 평균 발전량은 35억 도이며 100만 가구의 년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일전에 또다시 파상을 일었습니다. 이란군이 20일 전해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여전히 안전하고 원활하다며 20일 상선 55척이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세바즈 총리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이날 스위스 빌겐 산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기술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량핵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후속 행동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를 취리해 도착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도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층이 이스라엘 군에게 레바논에서 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 통제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으며 만약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량핵각서는 발열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기내아에서의 중국 교사표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기내아 서부 보파주 코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니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시려니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많은 농민들에 있어서 이러한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니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기냐보파주코바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사뼈 품종 3가지를 제공하고 기냐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코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생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사뼈 품종은 6가지로 늘었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사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사뼈가 현지에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종자 데모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코바 지역에 많은 논밭은 관계 수로가 적고 배수시설이 낡아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전통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42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강우는 2020년에 기냐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됐습니다. 기냐 보파주 농업 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욱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인형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기냐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살 한 포대에 양국 협력이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아에서의 중국 교사뼈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영원히 전진의 나팔을 울리며 부패 척결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부패 문제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이 존재하는 한 부패 현상은 근절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패 척결 투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신실의 정전 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대한 이견을 앞장서서 관찰해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성 인식을 격상시키며 부패 변질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가정교육과 가풍을 중시하고 솔선수범해 배우자와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의 발언 규정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꾸준히 사풍을 시정하며 새 기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당과 국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도 간부, 특히 주요 지도 간부부터 틀어져 그들이 올바른 지적관을 출입하고 객관적 실제와 대중의 수요를 존중하며 체계적 사고와 과학적 계획을 강화하며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척하거나 거칠에 열중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부고과 업무검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간부의 지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혜택과 이익을 안겨주고 인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해주는 당중앙의 재반정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와 사회보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분야에서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조직폭력배, 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 정법대오 교양정돈 성과를 다지고 심화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간부가 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양과 관리, 감독을 엄격하고도 실제적으로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권력을 올바로 대하고 시시각각 자중하고 자성하며 규율과 법률, 규칙을 엄수하도록 인도해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들은 늘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과 정책에 비추고 당 규약과 당 규칙, 당 규례에 비추어 초심과 사명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패 변질 방어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중국 관변 측이 17일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중국의 리념과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외계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창구를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어 판으로 2만 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배경, 풍부한 내포, 중대한 이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관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원칙적 입장, 행동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관리 창의의 귀중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요소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를 관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80여 년 전 유엔의 창립은 글로벌 관리의 참신한 실천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엔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짓밟는 행위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새 중국이 합법적 이석을 회복해서 55주년입니다. 유엔 헌장에 서명한 첫 국가지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은 유엔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백서에서 지적했듯이 유엔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유엔의 주도적 지위를 반드시 견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관리 창의의 내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다수 국가의 공동기대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유엔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안전보장지 사회를 우회하는 그 어떤 일방적 행위를 공동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5월 중국은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9개 개혁 방향을 제기했으며 앞에 두 가지는 유엔 개혁의 효익 증대를 추진하고 안전보장지사회의 권위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지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대국은 특히 책임적 자세로 앞장서서 법치를 중시하고 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유엔을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되살리며 유엔을 강대하게 하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를 높이 찬사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난방의 집단적 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리에서 글로벌 난방은 장기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글로벌 난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글로벌 난방의 존재감을 확대하며 글로벌 난방의 권익을 수호하고 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수요입니다. 대브릭스와 상해협력기구 대가정의 고품질 협력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기구 개혁까지 국제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글로벌 난방 국가의 가중치를 우선적으로 증가하고 안전보장지사회 개혁에서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신경신문은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정의와 공평, 포용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 국가를 글로벌 다자간 기구의 관건적 참여자로 만들어야만 공평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당면 중국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상해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제1회 웅안 글로벌 관리 론단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영역의 관리 규칙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 분야에 존재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관리 구상이 더 큰 실효성을 거두도록 추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혼란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다지만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추구하는 글로벌 관리 창의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돼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실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올해는 화학무기 금지 공약 발효 29주년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에 범한 엄중한 죄행 중 하나며 더욱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여러 면을 위협하는 현실적 안전 우환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런 화학무기는 중국 민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지역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는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할 역사적 독종입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2007년까지 중국에 내버려둔 모든 화학무기를 전부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 문제는 여전히 철저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일본 관동군은 흥룡강 지치 아래 관동군 화학부, 즉 악명 높은 만주 제516 부대를 설립해 독가스 무기 개발 관련 실험을 전문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은 국제 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한 채 독가스 작전 부대를 편성하고 전쟁이 불리할 때면 제멋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중국 군민을 도살하는 전쟁 죄행을 저질렀습니다. 패전 전야에 일본 침략군은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 대량의 화학무기를 의도적으로 중국 경내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묻거나 강에 던지거나 우물과 군사, 공사와 창고에 마음대로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러한 화학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내에서 발생한 독가스 루출 사고에서 중국 민중 사상자가 2천 명이 넘었고 여러 지역의 토양과 수원이 장기적으로 오염되고 그 위해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화학전 관련 죄행에 대해 전후 국제재판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추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전쟁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미루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엄정하게 교섭하고 국제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기에 일본은 마지못해 관련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태도를 표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1992년 제네바 군축 담판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이 남겨둔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구체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했습니다. 1997년에 국제사회가 체결한 화학무기 금지 공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공약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2007년까지 중국에 남겨둔 화학무기 소각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국제공약의 정신에 따라 중일 양국 정부는 1999년에 중국 경내에 내버린 일본 화학무기를 소각할 때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다년간 힘다해 일본과 협력을 진행하고 현지 검증, 발굴과 회수, 감별과 포장, 안전 저장과 운수 보관 등 재반 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 진척을 지연하고 화학무기 금지 조직도 이에 대해 무력한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은 일본이 중국 경내에 남겨둔 화학무기가 자연적이고 해가 없으며 책임 소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 황당무계한 논조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과 언론은 화학무기가 수십 년 동안 풍화되어 이미 살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민중들이 입은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사고로 간주하는 등 사실에 어긋난 발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 침략군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전후에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에 어긋난 해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려 했습니다. 그 본질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죄행을 덮어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의 사법 권위 수호 면에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본 관련 법원은 투옥하면 국가는 책임이 없고 소송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등 이유를 인용해 피해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술책은 역사의 공리와 인류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일본 침략군이 중국 군민에 대해 화학전을 펼치고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죄행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궤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침략군이 내버린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정 임무입니다. 일본이 장기간 얼부어 무리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 근원은 일본이 침략 역사와 전쟁 죄행을 정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고 역사의 죄행을 진실하게 정시하며 국제공약과 양자간 공감대를 엄격히 준수하고 화학무기 소각 진척을 다그침으로써 중국 인민에게 옥토를 돌려주고 비화학무기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영은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피부는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좋을까?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피부 클렌징은 우리 모두가 권장하는 스킨케어 방법이지만 과도한 클렌징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부를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천연 보호벽이 있습니다. 네, 이 장벽은 피지, 천연 보습 인자, 각질층, 정상 세균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습을 돕고 유해 미생물의 침입을 막으며 피부의 수분 균형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강력한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피부를 씻으면 이 보호벽이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안은 정상 세균층을 파괴하여 피부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감염이나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과도한 세안보다는 적절한 세안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순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알칼리성이 강하거나 자극성이 심한 세정제를

피할 것을 권합니다. 내 세안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샤워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조절하며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씻을 때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세안 횟수를 조절하는 바 지성 피부는 청결 횟수를 적당히 늘리고 건성, 민감성 피부는 청결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는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세안과 올바른 스킨케어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은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종욱 씨의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라는 글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연목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를 인정하는 용기 내기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 가사 옆에 동장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2035년까지 개혁 목표와 분야별 개혁의 목표 및 과업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결정에서는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개혁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를 제시한 한편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의 단계적 목표와 7가지 초점 분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2029년에 이르기까지 본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목표와 분야별 목표로 구성된 총적 목표는 총괄과 개별이 결부된 체계가 완비한 목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개혁의 단계적 목표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점을 뚜렷이 내세워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립할 것을 명확했으며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라는 이 주축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보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명확했으며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도 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19차,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포치와 일치한 것으로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 초점의 분야별 개혁 목표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국가 안보 및 당건설 등 분야의 개혁에 대하여 전망적이고 전략적이며 선도적인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당장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별 개혁 목표와 비교할 때 7가지 초점의 분야별 개혁 목표에는 국가 안보 분야의 개혁 목표가 추가돼 개혁의 전면성, 체계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합니다.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가 더욱더 보완되고 거시 경제 운영 체계가 더욱더 완비되며 요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더욱 잘 결부되도록 추진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의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혁신형 국가의 선도 반열에 올라서며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실현합니다. 신질 생산력 발전에서의 애로점과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수립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요기적인 통일을 견제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고 협상민주를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며 제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더욱더 보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가 더욱더 완비되도록 추진하고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킵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더욱더 보완합니다. 의법 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완비한 법률 규범 체계, 효율적인 법치 실시 체계, 엄밀한 법치 감독 체계, 강력한 법치 보장 체계를 형성합니다.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 의식 형태 분야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제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고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문화의 자신 자강을 계속 추진하고 전 민족의 문화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힘을 강화합니다. 문화 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현대 문화 산업 체계와 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합니다. 중국 담론 체계와 중국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중화문화의 영향력과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뚜렷이 강화합니다.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소득 분배 제도와 취업 제도를 보완한 한편 사회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옵니다.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을 보완하여 중등 소득층을 주제로 하는 올리브형의 사회 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취업 공공 서비스 체계와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를 더욱더 보완합니다. 다 차원의 사회 보장 체계와 계층별 및 료형별 사회 구조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전민성, 보장성, 균등성을 실현합니다. 인간의 전면 발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생태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하며 생태 우선 발전, 조략적 및 집약적 발전,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최종옥 씨의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길림성 롱정현 이란공사 준흥대대이다. 이 도매산골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까지 쭉 다녔다. 내 삶의 든든한 뿌리는 이 시골 마을의 흥대함 속에 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전공사의 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현 소재지인 용정으로 회의를 다니기 시작했다. 농촌 구석에서 현성으로 떠날 때면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듯이

왠지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용정 행차에 나서던 날의 격동은 지금도 눈앞에서 나다. 전 공사에서 단 네 명의 학생 대표가 선발되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이었다. 시골에서 자란 철부지 아이가 현성으로 휴해를 간다고 하니 온 집안과 동네가 들썩였다. 어머니는 내가 알면 반대할까봐 내 몰래 동네 방네에 은근히 자랑을 펴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러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러워 매번 현성으로 떠나기 직전에야 행차를 알려드리곤 했다. 우리 일행이 현성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흥은 지금 수도 북경의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황홀했다. 첫날 현 초대소의 숙사를 정한 뒤 시가지를 거니는데 쭉 뻗은 신장로와 으리으리한 벽돌집들 그리고 붐비는 인파는 마치 별세계에 온 듯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가슴 아린 가족의 현실도 있었다. 당시 오빠는 룡문교 공사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회의잠을 내어 땀먼지 자욱한 공지로 오빠를 찾아갔던 날 자갈더미 사이에 마주한 오빠의 얼굴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무척 수척해졌었다. 어린 여동생의 마음에도 그 모습이 애절하게 맴돌아 객지에서 많은 반가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 슬픔을 잠시나마 달래준 것은 현 초대소의 밥상이었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렵던 풍성한 음식들이 점심때마다 가득 차려져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을 고대하곤 했다. 한 번은 조양천진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인데 공교롭게 치통이 너무 심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죽만 끓여 먹어야 했다. 성장의 기억은 이렇듯 늘 달콤함과 쓴맛을 동반하는 법이다. 한 번은 반주임 선생님이 나를 현성회에 참석하도록 직접 지명한 적이 있었다. 무척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선거를 거치지 않고 선생님 혼자 결정하여 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한사코 거절하기도 했다. 후에 선생님이 제삼 설득한 후에야 겨우 응하여 참가했을 정도로 나는 매사 곧고 바르고자 노력했다. 매번 현성에 가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나를 알아보고 귀여워해주며 미소를 보내주셨다. 전현 학교 개통 대표 대회에서는 학교와 공사를 거쳐 현의 일기까지 층층이 선발된 유일한 학생 대표로 뽑혀 대회 발언을 맡는 뜻깊은 영광도 가졌다. 여러 직책을 맡고 분주히 활동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여전히 흙토지에 섰다. 새벽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길가에서 두엄을 주었고 방과 후나 방학되면 생산대에 나가 김매기와 모내기, 가을거지 등 집체노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잔뼈를 굳혔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직심으로 했다. 김을 멜 때면 남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 기어이 맨 앞에 땀범벅이 되어 호미질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렸다. 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만다는 강인함이 내 성미였다. 가끔 밭으로 일하러 갈 때면 소등에 올라타 밭을 오가기도 하고 소수레를 제법 몰고 다니기도 하여 주변에서 무쇠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강구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부유했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가슴 벅찬 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농촌의 흙내암 속에 발을 딛고 시선은 더 넓은 현성과 미래를 향해 두었던 그 시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 가슴 속에는 원대한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고 학문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어 77년급 첫 대학생이 된 나는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평생 화학 분석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며 교수급 고급 공정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이했다. 정년 퇴직은 제2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연결시 공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서 퇴직 후에도 여열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적극히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성으로 회의를 다니던 시골 마을의 단발머리 소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마음속에 세운 포부와 인생 설계도가 있었기에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첫 페이지였던 그 현상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을 되새기노라면 글로 수놓아가는 나의 황혼 인생은 더욱 감개가 무량해진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꽃길과 미소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그중 현인은 72명이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증삼을 거쳐 자사에 전해지고 다시 맹자에게 전해져 유교학파를 형성했으며 맹자는 공자의 업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유교학설의 핵심은 인입니다. 맹자는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사람의 사상이나 행위 또는 나라의 정책 모두 인을 출발점과 귀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맹자가 위나라 량희왕을 아뢰냈습니다. 량희왕은 맹자가 유명한 학자임을 알고 매우 반갑게 맞이했지만 맹자의 학설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맹자는 위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은 맹자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포부가 남달랐던 선왕은 맹자라면 반드시 그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맹자를 보자 선왕이 한달함에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 우선 이쪽에 앉아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이 어떻게 폐합을 이루는지 말해주시오. 선왕은 맹자를 보고 춘추시대의 용맹을 떨쳤던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위협을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예로부터 인자 애인을 주장하며 무력을 패권으로 잡는 것을 반대해왔던 맹자는 선왕에게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교학설의 창시자 공자 선생도 패권을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소인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폐하께서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신다면 왕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지요. 왕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선왕이 다시 묻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왕도는 임금께서 제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을 베푸시면 천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천하는 저절로 임금의 것이 됩니다. 왕도를 따르는 자만이 천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선왕은 맹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맹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초나라와 진나라를 손에 넣은 후 그들의 문안을 받고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싶으시죠. 네, 유교학설로 말하자면 천하를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 연목구호와 다름없는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왕은 매우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맹자 선생, 그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란 말이오.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지 못하면 뒤따르는 재난이 없지만 임금께서 군사로 폐합을 이루고자 하시면 결국 백성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큰 재난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함 또는 방법이 틀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를 인정하는 용기 내기. 저는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멋진 영상이 담긴 영화와 비교하면 시각적 자극이 없어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꾹 참고 초반 3분의 1까지 읽다 보면 뇌가 소설을 시나리오로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시각화하려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 듯합니다. 그 덕분에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영상화한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쏠쏠합니다. 네,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리오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발표한 작품 재능인은 리플리 씨를 영상화한 것입니다. 리플리는 재벌집 아들인 친구를 죽이고

신분을 훔쳐내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정교한 거짓말과 대담한 행동으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가짜임이 밝혀집니다. 가짜 정체성과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리플리 증후군도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유급과 휴학을 계속해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 차이는 거의 10살쯤 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가짜 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져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처럼 병적인 성격장애는 드문 예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멋있게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바탕에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허구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잠시 나의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허무감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느라 애쓰다 지치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달래는데 어느새 마음은 지치고 어디 의지할 데 하나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럴 땐 우리는 어딘가 숨어들고 싶은데 이것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지친 우리 마음의 회피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힐링을 원하는데 힐링의 시작은 나의 약함을 솔직히 보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강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 상대방에게 솔직히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속내를 이야기할 이 하나 없다며 심리 의사를 찾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비밀은 화병의 원인입니다. 이제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포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진정한 나를 인정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요? 네,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는 노래를 듣고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작사가 동장수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가사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 나는 양천공 11년 1월에 퇴직한 후 회업과 추억이 많았던 것으로 가사 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창작에 있어서 가장 어렵던 것은
1: 네.
2: 노래의 규칙을 모르고 시도 아닌 시를 썼으며 추억과 협으로 길게 썼습니다.
1: 네.
2: 그러다가 점차 재계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연변 가사협회에 참가하여서부터 가사를 쓰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추억 속의 고향마을 네,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작품에 담고 싶었던 그 고향의 추억과 진심 어린 감정, 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네,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나이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립다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이 딱 맞는다고 봅니다.
1: 네.
2: 나는 나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 고향이라는 노래를 이어 여러 수의 고향에 대한 노래들을 짓게 되었는데 그중 추억

저기 고향 마을이 아마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마을은 앞강에 오리떼 동동 뜨고 물고기들이 뛰놀았습니다. 뒷강에는 띠목이 흐르고 뱃사공들이 노랫소리 흥겨웠던 것입니다. 그 넓은 전야에는 빛꽃 향기 그윽한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고향을 노래를 읽고 보았습니다. 노래 영상을 만드는 그날 몇백미 창공에서 무인기로 나의 고향 마을을 록상하였는데 가로세로 귀요맞게 뻗은 마을길 아담지게 먹는 강반에 다리 잡은 고향 마을은 몇십 년을 살아도 상상할 수 없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가사에 김규복 선생이 곡을 짓고 허묘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백인남 선생님께서 편곡 녹음을 하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0: 그 고향 그리는 마음은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인데 네, 이 곡을 창작하게 된뭐 특별한 계기는 있습니까? 특히 앞에서 말했던 추억 속의 고향 말과는 차별화되는 이 작품 안의 감정 표현과 주제의식은 무엇입니까?
1: 추억 속의 고향 마을을 이어 고향 그리는 마음이 노래를 짓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는 다름 아니라의 신주님이 소개로 고향친에 들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때 나의 생각에는 위지 있는 고향 친구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는가 하여 노래 하나를 선물키로 하였습니다.
0: 네.
1: 생각에는 우리 록상 사진 등 실경으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달하려고 이 노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쓰게 되니 북경 딸집에 놀러가 있는 영변 1급 작곡가 비아수 선배님께서 작곡 편곡하시고 금요 가수님께서 연창하시고 반문국 선생님께서 녹음하시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작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족 애정 주제의 작품, 내 사랑 소녀야를 창작하게 된 특별한 뭐 개인적인 배경이나 이야기가 있습니까? 소녀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한 정을 가사로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어떤 부분에 공을 들이셨는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1: 이 가사를 위해서 쓰게 되었는가?
0: 예.
1: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성군들이 고와서 매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그렇겠냐고 의심하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정말로 외손녀가 고왔던 것으로 매일 가다시피 하였습니다. 가사 말 그대로 겪어보니, 지켜보니, 지내보니 외손녀가 참말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안영진 작곡가님께서 곡을 짓고 영변 가무단 이룡군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편곡 녹음은 백인남 선생님께서 하고 영변 가사협회 한하나 회원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0: 시작해서 가사를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윷놀이는 우리 민족이 민속놀이 대중 오락입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윷놀이를 놉니다. 그러나 잘 나오는 것이 개로서 평시에는 잘 나오다가도 나오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삼벌절에 말이야 편을 나누어 윷놀이를 하는데 우리 편에서 마지막 하나가 남아서 개만 쳐도 나가고 광군을 하는데 그만 내가 똘을 쳐서 똥통에 빠지다 보니 광군은 커녕 맹골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네. 이 가사에 김기복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였으며 한소로 가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백인남 선생님께서 편곡 녹음을 하시고 김성 선생님께서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일산 조선소 활동실이 1조부터 5조까지 윷놀이하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그 오랜 기간 가사를 창작하시면서 후배 창작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창작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의 가사 창작에서 체험은 첫째, 가사 창작이 원천 생활이다. 둘째,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언어는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 넷째,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사 창작은 명감을 중시해야 한다. 명감이 올 때 쭉 써야 하죠. 여섯째는 뭔가 반복적으로 수개해야 된다. 이것이 가사 창작에 있어서 나의 여섯 가지 체험입니다.

그 곡으로 동상수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윷놀이 흥한해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의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익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숙 사천 섬서, 세계성을 가로탄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참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천 성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성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서위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란갑, 금빛 원숭이, 뇌서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착안해 제기한 중대한 론단이고 중요한 과업으로서 우리 당의 드높은 문화적 자각성을 구현하였고 우리 당의 선명한 문화적 입장을 과시하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 국면에서 문화 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었고 문화의 역할과 문화 발전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여야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해져야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문화 건설을 역사상의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자신감에 포함시키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 시종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체계의 하나의 근본적인 제도로 확립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는 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문화 건설이 근본을 바로잡고 수정 혁신하도록 추진하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막강한 긍정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문화는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오유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내용이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요인이고 전진 과정에 부딪히는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며 있어 문화는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 문명 진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지위를 살펴보고 시대의 거세찬 흐름 속에서 사회 변혁을 선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며 세계 정세의 복잡 다단한 변화 속에서 종합 국력을 형성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며 문화 건설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역사적 능동 정신을 분발시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강대한 사상 선도력, 가치 선도력, 문화 결집력, 정신 추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운의 흥망 성쇠와 관련되고 문화의 안전과 관련되며 민족 정신의 독립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보다 기초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확고한 자신감이자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지구적인 역량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정도를 지키는 의지력, 분발 정지라는 원동력, 변혁 혁신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와 충족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가장 깊은 정신적 추구가 축적되어 있고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대표하며 중화민족의 지구적이고 강기한 결집력과 구심력을 형성하고 현식이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자양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5천여 년의 문명 발전 과정에 잉태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는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지이자 우리가 문화적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고 견실한 초석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은 문화의 축적, 전승과 혁신 발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자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중화민공화국, 중화민족이 가장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진행하고 역사의 진보 속에서 문화의 진보를 이룩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문화 자강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하며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로 하여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와 함께하는 강남의 옛 도시 남창은 서쪽으로 소산을 기대고 북쪽으로 매령을 바라보며 감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도시 남창에서는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의 무력투쟁 시작과 중국 혁명군대 창건의 서막을 연 8.1 봉기가 일어나 군기가 휘날린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강서성의 북부, 감강과 무하의 하류, 파양호의 서쪽 호숫가에 위치한 남창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도 보유한 여웅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202년, 항고조 류방이 영음 후 관영에게 남창 일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듬해 관영은 오늘날 남창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거리의 황성사 근처에 둘레 5km 이상의 성문 6개를 낸 토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관성이라 불린 이 성이 바로 남창성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장강교역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남창성은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진 때인 371년 내지 372년, 현지의 태수 범령이 대규모로 성을 보수하면서 동북쪽과 서남쪽에 두 개의 성문을 새로 냈습니다. 당나라 초반에 관성의 서북쪽에 성을 새로 축조했는데 청색의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뒤 685년과 809년 두 번에 걸쳐 남창성을 증축해 성곽이 한나라 때의 관성에 비해 배로 확대되고 둘레도 10km로 늘었습니다. 오늘날의 남창성은 바로 당나라 때 축조한 이 성을 기반으로 발전 확대되었습니다. 남창은 도시가 세워져서부터 줄곧 부와 주, 송, 도의 소재지로 인문경관이 아주 풍부하고 고건물이 즐비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남창은 강남의 유명한 도시여서 당시 남창성에는 인구가 많고 누각과 정자가 즐비하며 아담한 정원과 아늑한 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등왕각입니다. 강남 3대 루각 중 으뜸인 등왕각은 당나라 때인 653년 당태종의 동생인 리원영이 홍주 자사로 있을 때 남창성 서쪽에 감강기슭에 지은 별채입니다. 리원영이 등왕으로 책봉받은 후 이 루각은 등왕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서 등왕전에는 강가에 우뚝 솟은 등왕각은 웅장함을 자랑하고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등왕각은 역대로 사대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당나라 시인 왕발이 귀성길에 이곳을 경유하다가 현지의 유지가 등왕각에서 베푼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높은 루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향기로운 미주를 마신 왕발은 주흥에 이르러 즉석에서 천고의 절창이 된 시 등왕각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시는 루각으로 인해 더욱 멀리 전파되고 루각은 시로 인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백거이와 두목, 북송의 문학자들인 구양수와 증공, 왕안석, 동진의 서희가 왕이지, 남송의 시인 신기질 등도 모두 등왕각에 올라 작품을 남겼습니다. 130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등왕각은 28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으며 현재 건물은 1985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등왕각은 강가에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54.4m 높이의 루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3층이지만 사실은 6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었으며 조각이 즐비한 붉은 기둥이 소박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등원각에 올라서면 감강과 남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보여 마음이 탁 트입니다. 남창시 남쪽에 위치한 청운보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도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주령왕의 아들 진이 이곳에서 단약을 구웠다고 전해집니다. 동진 때 도교 정파가 창설되면서 321년부터 이곳은 도교암자가 되었고 청나라 때인 166년 명태조의 제10대 손인 주탑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청운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운보의 주요 전각들인 관제전과 료조전, 호조전은 중심선에 한 일자로 줄지어 있고 건물들은 구불구불하고 아늑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서법과 정교한 시문으로 유능한 주탑은 특히 서예 분야에서 고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탑이 심플한 필치로 산수의 경지를 그리는 대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팔대산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운보에 조성된 팔대산인 기념관에는 주탑의 명시와 명화 외에 그의 동생인 주석회,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청나라 화가 정판교, 근대 중국의 유명한 화가 제백석 등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남창이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된 것은 1927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당시 주울래와 주덕, 하룡, 엽정, 두백승 등이 남창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8일 남창봉기를 지휘해 중국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27년 8월 1일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 기록되고 중국 군대의 건군 기념일로 되었으며 남창은 군기가 처음으로 휘날린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창에는 또 1920년대에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중국 혁명의 어려우면서도 눈부신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8일 남창봉기 총지휘부 사적지와 8일 남창봉기 기념관, 하룡 지휘부 사적지, 엽정 지휘부 사적지, 신사군 군부 사적지 등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가을잎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제남시 장구구 쌍산 서가와 경십동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입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전방 건축은 불규칙적인 삼각형으로서 현 단계 진열 전시는 1층에 있습니다. 서청에 들어서면 커다란 한 폭의 대형 한백옥 조각벽이 장구의 깊은 역사 문화 바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장구 역사문물전과 락장 한묘 문물전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도자기, 동기, 철기, 목기, 고적, 서화, 석기, 혁명 문물 등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에는 소장품 2만 6천 점, 문물 3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고대 화폐 정품전은 조용히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찬란한 빛의 고대 화폐들이 정교하고 설계된 불빛 안에서 관중들을 끌어모여 발걸음을 멈추고 교류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발끝을 세우고 호기심을 안고 유리창 안에 기이한 금속 조각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무게와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완벽하게 융합됩니다.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전시전에는 장구 초가 유적지, 성자의 유적지 등 중대한 고고학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명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신비한 옥기 그림은 수천 년 전 선민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으며 역사와 현재의 경계를 녹여버렸습니다. 장구의 유구한 역사는 문화 축적을 잉태하고 풍부한 문화 문물을 남겼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문물, 유적 위에도 많은 소장품들이 있으며 1100년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물은 응고된 역사로 장구라는 이 땅의 역사와 휘황함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락인을 찍으며 풍부하면서도 소박하고 간단하면서도 휘황하며 장구 인민들의 소박함 속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소장한 문물들을 정리하고 도자기, 동경, 자기 조각판 등 진귀한 문물을 선발해 전시함으로써 관중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문물의 정교함을 감상하고 문명의 휘황함을 느끼면서 역사의 침전을 느끼고 역사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켜 장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감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림기의 작은 마을인 항도촌에는 특별한 도서관 하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사원이고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관장인 주경규의 세 칸짜리 낡은 집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주경규 관장은 항도촌에서 나온 문학 박사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의 이 도서관은 개설된 지 5년 만에 항도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또 어떻게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을까요? 아침 8시면 사원 도서관에 문이 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이면 아이들은

0: 일찍 사원 도서관을 찾아 숙제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골라 조용히 앉아 읽습니다. 학부모 왕조우는 도서관이 출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워 출근할 때면 아이를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리로운 것입니다. 도서관 관장인 주경귀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주경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겼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그에게는 읽을 책도 없었고 심지어 학비 마련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는 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오직 형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읽던 책, 당시와 송사 두 권뿐이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불법 복제품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온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여동생도 저를 위해 공부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애로 2018년 주경귀는 상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해 문학 공부를 이어갔으며 끝내 상해 교통대학 문학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학교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서재는커녕 책상도 변변치 못했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었습니다. 또 마을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보니 시내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시내 도서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시간도 돈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관을 마을에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집문만 나서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기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이란 결정을 내려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망설임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경규의 학업과 사업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그는 상해와 림기 두 곳을 뛰어다니느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도서관을 차린다는 것은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과 비용 투입 모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마저 힘들게 박사시험에 합격하고는 또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고생을 사소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경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갈수록 절박해졌지만 그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주경귀는 자신의 집으로 눈길을 돌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지지했고 이는 주경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 지지를 얻었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일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활 환경과 직장을 포기하고는 돈도 벌지 못하고 심지어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을 한다니 말입니다. 주경규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친구들도 그를 지원하기에 나섰고 그를 도와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은 돈 8만 원으로 책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고 인테리어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방 하나를 먼저 마치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 아이들은 그새를 못 참고 완성한 방에 들어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비붕 부관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농산일만 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책 한 주머니를 저에게 가져다 주며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70세가 넘는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토록 지지해 주시니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현재 사원 도서관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여 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조용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주경규는 상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주성림이 도서관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임하냐며 물러섰지만 그래도 아들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 도서관이 생긴 지 이젠 5년이 되어가지만 주경규는 아직도 아이들의 독서 꿈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도서관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침 8시면 주성림은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사원 도서관 관리원이 된 후 그의 일과는 매우 충실해졌습니다. 도서들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도서 대여를 가르치고 또 도서관 청소도 해야 합니다. 휴식률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주성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주성림에게 있어 이 일은 더욱이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들은 주성림을 도서관 할아버지라고 친절하게 불렀으며 마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주경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상해 교통대학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되면 그는 항도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집이 아닌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는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강의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와 더 큰 세상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주경규는 사원 도서관 분관 두세 개를 더 설립하려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은 주경규가 일하는 학교 교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고향 땅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도서관에 불빛과 책향기를 가득 채워 고향 땅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오랜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사회인사들의 따뜻한 응원까지 더해져 이 마을 도서관은 온기와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아이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단을 이루었으며 아이들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 산 너머의 산과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반갑다 친구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 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끌아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끌아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화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화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 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후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새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헛내도 우른다 과르르그 진너른 우첨은 내시오문 대달든 초승비치기 하이지 좋았으나 위식이 장안이 헛던 하이옵근들은 셀럭 우니기 헐글러우근들은 미에싸디빌라 차가니 덕으로 비시기 하야다다 내사 득득 갈할리 차태 적스니 하루리 홈숫 얼러 두지지 늙은 얼주치가 흘진 허 이네 늙은 차간 덕으로 늙주일이 이미 하야되었지 얼드비 아두가사 여기 역지 누구 늙은 흘진 하벤 틀에 새 내사드 갈래 털어위서 덕으로 하익슨 비치기 문어 짜르치나를 얼잡아 은 하이흘레 한바스 오르가치라 하이스고 우초문에 우든들 하이지에그네른 은비시기불로 담담할 더셔 무둘지 야박 사가르비야가 우초문에 우든들 와낙슨 비치끔은 의진해지 힌두루 흐르바 의진박도 여둘 세니서지 딸이 들비시기 앞치라 비치긴 세디도 얻어지 들비시기기문에 세달 하간이진 엉쇼라 성사 두제 뜬끌에 들비시기네오가

지네 유물제 승가질 임쇼 엘 후또 토스코 나란 아스네 부여런 되었으이므 아라반 너네 의지네 샹스나 알뜰 뭉이건 후르거느 아르그 슈게 옛도 알뜰 허브치

수닝 이자라바 지 수닝 늙은 살아 지르가 앞주 로흔 흐르브 로흥관에 가지러 왕조 산승 얼원옷 벅더르 발발 으튼 잘제나 흐머 흰 으스트 혼도거

왕조 산송이 뭐여? 혈난 화이트엘승구에 의열 우셔든 떼떼엔돌라 이것 한월신 돌골 두리기 바토 함글슨 가위아튼 흐무는 허튼두르 이르제 너근 우뜻이 뻐야말슨 내 따라가 보고 뒤친 떼엔디없은 얼뜸든 이르제 가위아튼 셋북구 초갈선 바이르든 너근 여기 저기 화라나 롱지네고 다 흥그럭